0: 저희 코스모가 가져가 4,000명 준비와 부산이 만들어 저는 이때까지 마이자 사석대가랑 소대가 오해하식 사무라이 그리려 오해골 아시아에
1: Thank you.

0: 하여금 그때 저자 붙었던 전하 다이드가 하여금 그때 뒤로 허자될 수 있지 않은 공간들이 있고자 말이 맞아 벌고 바로 믿겠지 뒤로니 빈 걸고서 다시 얼마 정도 걸어로 배양한 것이 있고자
1: Thank you.